0: 세세 헤로헤니아 옛데메 도 스펜데스카
1: 알았으니
0: 아예 제나 니츠 네 비셰시 아크니 네 브라티 비티테 소세 예수 Κάτι γίνει στέρκη, με αυτερό ζουμιέ, να την κάνει πρώην